0: may balitang Pinoy,
1: showbiz chika, at music biz pa.
2: So join na kayo sa Tinig Pinoy 104.6 Planet FM.
3: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를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재활용, 퇴비화, 재사용, 그리고 재활용 소재 활용을 의미합니다. 플래닛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트 팁을 소개합니다. 오클랜드의 1인당 매립 쓰레기 배출량은 2010년 이후 감소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. 매립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존 서비스에는 재활용 쓰레기통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. 일반적인 오염물질로는 연질 플라스틱, 정원 쓰레기, 일반 생활 쓰레기가 있습니다. 연질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위해 여러 슈퍼마켓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. 2024년에는 총 14만 7천 톤의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막아냈습니다. 모든 정보를 wastenothing.co.n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. FM 104.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